0: Rani Durga Sambarasa Chani Ngati Dayan Du Jimbe Miyal Suvore Jirbe Sinche Samche Ki Yudu Zandu Sorul Nyambi Yit Sorwa Tabe Ndinche Ki Lhai Chani Ngati Dadan Tuji Vozire Karbo Samche Mijaban Si Miyal Suvore Jirbe Sinche Samche La Poke Yudu Samche Jang Doje Sempi Kompong La Kul Parai Jerom Bandar Sato Amen Amen Sato Amen Sato Amen Om Sarva Babam Bhushidya Hom Phe Miyal Shivari Chibi Chidu Pasha Thamchi Chinde Kari Yasa Om Bandar Sato Shumai Mani Balman Shantri Vachran Shumai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rva Karma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Ha Ha Ha Ha Ho Bambe Vashrava Tata Amen Sato Amen Sato Amen Rupa Mahasma Sato Om Daha Daha Sarva Naga Kadeva Om Patra Patra Sarva Tita Kadeva Om Matha Matha Sarva Tita Kadeva Om Sarva Pabam Vishiti Om Phe Miyal Shivarashi Pichitu Pasha Thamchi Shinten Kiri Yuso Ha Om Bandar Sato Samaya Man Pala Mitra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rva Karma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Amen Sato 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ม. pada terus di tengah kiri ada mata-mata teriak-teriak gitu. Sebab apa bisa dia hampir mil sewar je biru baca tanpa sinting kiri sah. Penjara satu sama mana balai mana satu jenis baca dan juga mana bawa satu kami bawa satu kami anu ada mana bawa satu kami bawa satu kami ada terbawa kerana kita mesti nak kira kerong. Hahaha, hubung kalau terbawa saya tak ada terima mana terbawa macam.
1: 저당 시리들리는 군 대월시 왔겠지 저래는 무지 좋네 끊인 재난 왜 초과 신인도 실수인 드링기 선교 가산으로 난 가산 지역 논의 간에 주름 추백 드링 선교 간이를 휴진 슬렁구샵 나랜들 무디 초기 쉰기 7일 내 돈기 레지 롬니와 초라랑이기 내가 지역이 치계 유루가지는 머림내 숭대 자갈당 대와 담소도 동탑 제거배 고르까난 휴브세해 능실은지 아미시에 디수 본디출 산잠니 전주 책임남라 담라 휴지 제거배 고르까난 샤하 바르지 전다바리 쇼가기 중교를 한테 번쩍히 조조 지도된다 자다 주변기 체도 외대인 지주임세해 개용 디수 롭된바 아직 도일 초기 드림 베징토 자나기 치대는지 왕이 현토 구접기 추도 계급기 선정 기고라 거두는 기업시 선주 시비 수주 신령구셔 나린더 모디 초기 등급기 시행제 치제 레드 시수와 남기 드랑이 내가 치심에 치디에 유루카지나 머림내 순대 자갈타 계급 대다기 미리 초단대와 딩섭시 주준치태 배준 최고백고를 까난 유부시해 캐사 자갈기 치리 흉섭 레집에 롬니르와 치르니 돈이 쌩에 인디언 포른 서비스 협회 롬니와 초를 세와 뜨르트 협회 초간두 까면난신두 콩기 치리 롬니르와 대남라 계급기 투모 모임 베리 흉토니 치리 등 티신 미마 펜주인교가 저와티 덤서도 동급과 개체와 권자나 유부시해 슬림무디 초기 치대 레드윈 롬니로 남라 자가르키 나중 루규기 도표 덴바시 여바 잠마제바라 대단 첩지 툴레 당사르도기 레구 티신 미리 펜주인교와 라 툴링 소기 토니 자가르기급디 점리 콜레나 레드윈 파르트 동급의 고르카나 유부시해 대단 첩지 공기 우리소를 야가르 지급디 벤조 레드윈 기 구접시기 추두냐 내가 최고바 마세 Lhāpār tū gōlē nāng jāgār kī āndrā āng jērēngi tūlē tēlā yāng zir sūnbē chē tū āndrā jērēngi lētāblā yāng pēzhū chē gōbā tāng chēp jī jāgār kī rīshūng tāng tīshī ngāñchūng lūjū tāng sāngzāng sā sāshī kāla shībdē jāgār kī nā yūgō tōngchāmbē lēshī tīyā yārgē kī tēlā pēzhū kī bārat gō jāni yē shē jāgār shē gōbē lētūng kī tēlā pezun che guba re je ganan tu hu. Uy nang si lun jen Amit Shah cho ki, de yu denja akosung ki le dun tang dewa nam la, gigab ki santam nang zin zui che gen, chor tamra shukji nganin donlin che guba kor ganan yub se he. Kesa kesa dilir jagar genyong ki denja sungjab ki le dap len zo, ten guba tira sungshe nang xin tu kong ki ting du, jo me rishi AI shebe to ne, Penzun tida tang nizu ka kondor tong te gigab ki denja sungjab la yuwe nyinga rik donglen ki tapshi kanyu che guba tang. Labar tu chakje ringlu ba tang. Dawa tate zimba nam lang donglen chi gyu che tu gyagar nungsi legan ki bahar prahar shebe lishi te nga wo. Donglen cha tsubu shi che guba kechenbe kor kanan yub shihe. Gyagar jina United Payment Interface yana jiyun mungu tulen ki UPI shibe tule te lo len tar te taja lo chungi la zam korgi yoba tang. Tishin dalam ki tohne mungu tulen chiju tini gyagar ki penjor ki Gyabza daburu gyur yoba tang, lakbar tu UPAI shibati to ne mungu tulen teni chilo nyedon juru ji

근데 개베 체 미스장인 군주 나왔송디 답동라 조송키 파자 친규베 거르디즈나 유브세헤 벤조레간 기송도에 따라 체나 칠로니도 주주네 주변기 파르투 탈람기 토네 멍우트렌티 거르치와 직당 붐 뒤주 튀게 나좀 총아티 칠로니도 니스터드 저루기 루디 파르투 거르치와 동라 니스터피 당 붐 갸든 주주레니 파르 파자 친유즈기 거르스시난 투 자르슝키 계급네 둘이 두십탄 티신 둘이기 튕게 남 빼나 아다 메다 탄소물린 쉐바탄 대단 대역이 튕게 남 치중 토 담다 여바 대치내나 유브세해 슝디 까자시지낭 자르키 치디 총래래든 속배 슝키 주십당 티신 둘이기 튕게 남 치중래든기 수주라주와 슈지시 땅 유배 고르 세세나 유브세해 바르제 전다 파티키 중주룽아데 번집 기능 지도 된다 자도 주변 여바 대체도 된다 용조가 치 외대는 규 타주나 유브세해 캐서 빠디야라 투 너구이 키 렌조시라 수세난신도 바르제 전다 파티 쇼가 키 직수키 중지 비엘선도 쇼키 번집 대나 다다 규로 찹지시 동규 체도 저리 여바탕 쇼가 키 Nadi temgu tenan jega lumbe jesu ngadi shunjin chigyu koru seshe nan yubshi ye. Chungji chok ki sungchu tar chena temgu tenikabla baradye jandabadi shoga tang tishin shiromani agali dal shebe choga nijwa la chudi shik yungju chesh yubshi ye. Teje chungji sando chok ki nimanyi jirin panjab jina sigur nan shimbatan de patiyal tang badinda je jinang Kesa Sigo Nawa Tang, Teji Jalendar Tang, Ludiana, Amrisar Jejina Sigo, Nanti, Shoga Jidizu Tang, Dewe, Kadu Nan Chimse He. Jagar Jeyung, Disun Lobdenwa Kushab Ajit Duel Choki, Tiri Janaki Kesa Beijing Tu, Janaki Chiri Lunchi Wang Li Hen Tu, Jagar Tang, Janak Nijuwa La, Kusab Ki, Chongdu Nishu Zangaba De Nang, Nimshu Nang Chimse He. 총도 대니 계급기 산삼기 전에 당 대화시 유비시 김바 당 우리 남녀지 급들의 계급 편중이기 대화 당 어구이기 전에 계지 전에 소식도 나가도 능주 체시없이해 대단 첩지 구십 더블 초기 자나기 신진 쉬어봐 항전 현두양 시골 대급 제라는 김시해 개용 디수 로든 바 구십 더블 초 자나기는 니만이기 순지 시골기 체도 캐서 베징기나 펨조르 심브시에 우리 넘버 2 까메기 응원도 자가르기 치르는 진 SJ 생각을 초기 계급 니주와르 튠디 상부시 용답기 체도 시디탄 행자 구규티니 하장기 개간 치외 차진시 임브시 지수송도 나디 누벤골 슝기 나디 대난 자라 갱린 동맹 초배 체도 아주나 와이니 시베 초바 서버시 주규탄 대난 Agni Vir Shiba Tabu Puma Sartu Digju Chaba Tsoro Kosha Nanchim Sehe Nadi Chigab Lunchi Shubendo Adikari Choki Pundi Tena Te Jinda Gumane Sunti Lega Kunzu Chigu Tang Tena Tangdo Jagarki Tabu Pundi Genzin Tsoba Tang Dewe Tone Tomar Puma Nijela Tsamsi Dunjo Chigu Tang Te Tone Jatamba Kolkata Tang ngabju thamba rigu sane thang ngabju thamba sagar shebe ngagu ne chigim se he bihar ngati ke sapna thang the nye gor chung de kha chi nang chum gang ge chu ga je shim se chu lo gi ne dan ti ta zang yang nyen zap che ro do shin yu ba se he gang ga chang gu chum ge shim bal te ne bagalpur thang bigu sare shebe chung de kha chi nang mima jada mang bu shi la thobo the yu ba se he Ganga Tang Te Zengju Mengbu Shi Yela Zengju Mengbu Shi Ki Chuka Jebe Jesu Noga Jie Tang Tishin Bagal Puru So Zongdi Kaji Na Nyojuan Chabji Chung Yubu Shihe Cho Xen Tu Odisa Ngadi Te Nang Tirine Sung Di Charbe Gange Tenbu Yang Tu Chin Yubu Shihe
wen jang beo bengol shibe kya zuyo nang, lung ki ne shu chungwa shi tsu shimba te yi jimbe, nga di chang chuo ki choga zongdi ka chi nang jiri chaba ring zam shi pamu yu ba tang, tada yang chulo ki jibwa chungwa sagu ka chi nang ne ta. Te zam ki lebo mebar ten, gyun che mebar sikshib nang shin tu yob shi he. San yu ki nina ka jia jik san ro nang, Sereng Kusheb Narendra Modi Chokki Shengge Chiri Ledun Ki Lomni Ratsola Rengi Lega Chiyuki Chiri Yudu Kachina Marim Nesungte Jagar Tang Dewa Tempo Shi Zudab Che Gubay Kor Kanan Tu Nansi Lenjin Amit Shah Chokki Disung Pundi Tsur Sanzam Ginan Zenzui Chigen Tse To Tamra Shuji Che Gubay Kor Lamdun Na Yubshe Barade Jandabari Shogaji Panjab Ngadi Tuzo Chiri Denra Jad Chubdun Yubay Yonzo ki chie tu chungyur wedeen chigyu che shiyor si hi. Gyeyong, denja lopdun ba kushab aji doel choki tirin Beijing tu gyanaa ki chiri lunchi wang yi lhen tu jigab ni ki sanzam ki kola kadu nang shiyor si hi. Tirin ki sanju ka nyeri shu sba yin. Pesha ka nyeri shu gyur tomar harsa chesu shibsa ranang.

만수 폐기 아니 르사레야 아니 수균기 주지 걸루 아니 배수 여건 능시기 안 다리 만수기 걸루 남도 도전 시부슈에이 아니 만수기 걸루 남도 록디 능에디 납중하고 공기 아니 폐기 가르 파산 튼돌라 신시되기 만소리야 제동 국격 계주 겹실로리야 아니 도전 록디 능에디 아니 디송사 아니 디급기 아니 가베 파산 튼돌라 신시되기 아니 로마 아니 당부 제 만조 도전의 제사 안타리 만조 남바 조르야 아니 르사리야 닉세기 아니 다리 주지 걸로 아니 람프스 부슈

0: Nation move forward. Census 2027. Our census, our progress.
1: 스르다르라 아바순에라의 정은 드리아 플린발다 버핀더싱 아니 어느라다 불을 구 소르라이